0: 그날 돈에 랑석니다. 그부 그 파이디 한화이 그릉에 대한 꼭두 그 샤보도. 할로우? 할로우?
1: 할로우, 바이뇨, 벨라이케 디버카함, 다시 야파로.
0: 디버카함, 타쿡, 샤디.
1: 안양 십선으로 바라니, 로빈드라 데브로마.
0: 응, 너 샤디, 샤디.
1: 양, 로삼은 가나나이 바이.
0: 응.
1: 인디, 도케는 가나시네.
0: 꼭 부럭심이 가나이 만나이디니.
1: 꼭 부럭, 꼭 부럭 사시네.
0: 너 샤디.
1: 꼭 부럭, 어머, 어르삼은 가나신다.
0: 응.
1: 신이 사리 비멀니 러사몽니 꼭 타잉하게 러사몽다 하오 미티기바 마니 함장나 함장야
0: 응가 틱동
1: 러사몽
0: 아껏 아말레르 함바이 그릭마니 바키 앙 사이톡네 어르사몽 크나르다니 바키 동디로기 오제프루파룸 함바이 아우 그나타도 그나타도 그르사뽕 사이나 오르무노록 아버니 바기 부스 그나타도 그르사뽕 바이쨍카 부스 그나타도 그르사뽕 성크나라이네 아부바 사위시쿨만야 하이노 하이크르게네네 꽉두고 샤부도 할로
2: 할로
0: 할로 디폴카 함타쿠
2: 할로 바이
0: 그나이 동구 타쿠 샤디
2: 비소낫 데브로 마니 그사무 어랑사미 톡사인 크나룰에
0: 어랑사미 톡사나 아우 너너 거의네 그런 게 동나니 바퀴 데이 카나나니 바퀴 너 벨레도 한바이 이랑 삭니 다쿠부쿠 다싱고 거룩사 지리 다쿠 거보 호르몬 이르자 뭉 어저라고 누락쳐

0: 그날 또내랑 섞니 다크부크 너럽리 함석만 지니 가통마 오빤다오 생크나라이 동호 크나도도 그르사뽕 너럽리 까보 카르바니 르사뽕도 야팔나니 바기 차이토고 너럽리 카노 쇼뽕나니 바기 오베주보 하노 하이크릉네는 꼭두고 샤보도 헬로
1: 헬로 메바
0: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1: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0: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벨라이
1: 이 나라 미티어 나라키
0: 아차
1: 테 바이 코미카 바이언돌리 테 카나 정말 대바 뭐나 기루 성럽다
0: 아차 아차
1: 더 어떤 이 바람이 이게 파로
0: 아우 아우 아우 더 안 또 똥 나이노 나라 바이 이제 프루프루 뭐 그런 거 벨라이노 한바이 벨라이노 한바이 아우 랑석티 다 후부쿠 나라 저 때는 벨라이노 카카 함 야파로 디니니 디포르차라 벨라이노 카함 탕툰 디니니 샬 벨라이노 카함 탕툰 르자몽 크나리 만퉁 아버나 사이톡네이 데 너럽부 크나위 카통작 응툰 너럽니 랑마 성사작 사람작 나이톡작 기핀작 거봄작 데 밀릭작 응툰 가족성 하나하이 꺽두고 헬로 헬로 샤분카
2: 안녕 거군 에산 바이
0: 에산 너 차디
2: 이강 전 전전 같이 하나나이
0: 응
2: 능 카가냐 앙무사시 뭐니 바이
0: 능 카가나 앙무사시야 아차 아부도 응고시 뭐니 액팅 클라이가 조연도 하이시블레나
2: 바이
0: 아차 아우 뭐더 벨레르 함바이 그릉 뭐니 바키 앙 너는 거의 내 하이노 하이 올리자라고 그런 휘 마노 너룩비 카니를 잡문 가난하니 바크야 데이 가이샤 꼭 두고 그런 게 나랑 신은 사부도 헬로
3: 헬로
0: 헬로 디폴 카함
3: 나
0: 사디 탕귀 동나무 종이야 Hong Kong, Yakarnai, Pegor, Pegor, Abu Bridges, Nanima Shuaki, Munaruno, Ukoni, Ralkatni, Onoloki, Bionoloki, Guy,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Bionoloki,

뭐 번호로 나이? 아차. 아차. 카크마오. 아. 더. 발레는 한 번에 다 쿠크를 많이 바꿔. 이 카나위 동네 드리니 반다. 랑삭니 다 쿠크 어르삭몽. 다북니 어쩌라우 노르피 카바이. 박사.